던던 튀는 맥스. 인격과 대반. 인퀵. 생각. 기아와. 인퀵과 오약. 인트리미스. 아소기트라이야. 도치는 맥스. 인척. 니노클라마티. 닉마티. 닉. La Miki, ni Tlacopoya, in Yowal, Nepantl, in Tlimisli, ni Chok, ni Gnotlamati, ni Gmati, Nehua, Tosh, Nehua, Tmetzli, Nehua, Yowal, Nepantl.